0: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1: 진짜 열심히 살았네.
2: 나를 두남 비나카 쿰프린 시군 바니까 서부 옹 바얀
3: 자 TBOK 2
4: And that was the when
5: in the past bullies ngayon, what would you say about them now?